0: It's time for Wednesday's Tune-In Time! Now, when we think of classical vocalists, we usually picture the spotlight of a grand concert hall. But once you hear today's guest sing, you'll discover just how warm and comforting classical singing can be in your everyday lives. Please welcome soprano 최정원! Hello, 정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1: Hello, everyone. I'm soprano 정원 Choi. I'm so happy to be here with you today. I hope you enjoy my stories and my music. Thank you for having me.
0: Woo! Yay! Thank you for coming in. It's such a pleasure to have you here this morning. Thank you so much. Now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aying, Welcome, soprano 정원. 네, 어서 오세요. 라고 yes, 댓글 yeah. 남겨주셨습니다. All right, so 정원, I know you've been incredibly busy lately, so I want to ask you, how have you been lately? 굉장히 바쁜 근황을 보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요즘 독창회도 끝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오레 있을 공연 포스터 촬영을 했는데 제가 선덕 여왕을 맡았어요.
0: 네. All right. So she's been really busy. She just recently completed her solo concert and she has actually another stage performance coming up in October and she will be Queen 선덕 in that performance. 네.
1: 그리고 지금은 바쁜 일정 사이에 조금 건강을 위해서 재충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 And she is going to have some time off during her busy schedule in between for her health and take some time to recharge.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이렇게 틈 내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ll right. Well, you usually perform in large concert halls, right? So how does it feel for you to be here in a radio studio? 평소에는 대형 콘서트 홀에 서시다가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신 기분 어떠세요?
1: 저는 뭐 무대의 크기랑 전혀 상관없이 네. 늘 관객을 만날 때는 설레고 떨리고 감사한데 오늘 같이 이렇게 생방송은 네. 좀 떨리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즐겁게 하고 가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So 정원 said, no matter what stage she performs on, whenever she meets the audiences, she's always excited. But because this is a live show here on Culture Crunch, she is a little bit nervous, but she will enjoy it throughout the next hour. Well, your singing voice is really beautiful. We all know that. But even your speaking voice sounds so musical. So my question to you is, when you speak in everyday life, do you think about like the classical vocal technique and your breathing, whatnot?
2: 물론 무대에서 이제 노래하시는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지만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목소리,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음악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실 때도 성악, 뭔가 기술, 발성이나 호흡을 좀 의식하시는 편인가요?
1: 아니요.
0: 아, 그렇군요.
1: 전혀 호흡이나 발성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제 목소리가 말하는 목소리가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0: Now, you've also continued performing songs in Korean, including through your art pop album Dream of Love. And compared with Western classical music, what emotional power do Korean art songs uniquely have? Is my next question. 오페라, 아리아나, 외국 가곡도 물론 훌륭하지만 아트팝 가곡집 사랑의 꿈 앨범을 비롯해서 우리말 노래를 무대에서 꾸준히 올리고 계시잖아요. 서양 클래식과 비교했을 때 우리말 가곡만이 가진 이 정서적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한국말? 저희가 부를 때도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전달이 쉽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그게 한국 가곡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0: Okay, so Jeongwon said the most strong or unique charm of Korean art songs is the language itself. Korean is her mother tongue, so it's more comfortable for her to sing it and deliver the message. And the listeners, if they're Koreans, it's easier for them to understand and receive that emotion as well. So that is the biggest charm and strength that these Korean songs have. Well, I imagine it isn't easy to maintain classical vocal technique while delivering Korean lyrics with the full emotion they deserve.
2: 성악 발성을 유지하면서 또 우리말 가사를 완벽한 감정선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1: 당연히 어려운데 또 그 너무 그 발성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면 또 발음이 잘 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냥 이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가사를 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말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0: 테크닉보다는 그 의미 전달에 더 초점을 두시는 거네요. Alright. So, Jeongwon said it's not easy to think about all the vocal technique while singing Korean song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language, whatnot. But if you think too much about the technique, you're unable to sing well. So what she does is she focuses on the lyrics and the content of the music and the emotions and how well to deliver that to the audience. So the focus is a little different for her. Alright. Well, through Korean art songs and art pop, you've also helped make classical singing more accessible for the public, and thank you for that. But as a performer, what is your ultimate artistic goal?
2: 가곡과 아트팝을 통해 성악의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데 일조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 품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뭘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성악가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늘 대답을 했거든요.
0: That is so sweet. So what she said when she was young is she wanted to become a classical singer who is able to move the hearts of people.
1: 그래서 저는 대중들에게 그냥 그리고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쉽게 그리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성악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게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한국 가곡 그리고 아트팝 가곡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0: 이미 너무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lright, so she said her goal is to really make sure that this classical music is a lot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the public would think that classical music isn't something that's too difficult to listen to. And that's her dream and goal moving forward. But I think she's already doing that well already.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now. One of our avid listeners, Benny has sent in a question, and that is, what is your favorite soprano of all time?
2: 우리 애청자 베니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최애 소프라노는?
1: My favorite soprano is 해경홍.
0: Okay, can you tell me more?
1: I really her voice and her music, and many people said We look alike.
0: Okay.
1: 목소리 말고 닮은 거.
0: Okay. So Benny, that answered your question. It's Hae Kyung-hong and they look alike. Not the voice, but the face. Okay. Ah, that was nice and simple. Okay, well, next, let's take a listen to another great song. 정원, Like the Wind That Met with Lotus, one of my favorites too. 다음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입니다. 들어볼까요?

0: you so much. Oh my gosh, the voice, the lyrics, they're all just perfect. But I just want to say, I felt healed.
1: 그냥 너무 따뜻하고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2: 네,
1: 노래도 가사도 너무 훌륭하지만 Oh, thank you so much.
0: And I'm sure our crunchers felt the same way.
3: Yeah.
0: I'd like to read a few comments for you. SkyBlue27 is saying, beautiful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James saying, the atmosphere is absolutely magical.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마법 같다, 환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Moving on, PeterSeed67 is saying, now that's what I call real talent. 이거야말로 진짜 재능이지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Forestville 오빠 hi is saying wow just lovely. 너무 러블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Oliver is saying respect. That's all I can say. 리스펙트입니다. And moving on, Cloudwalker is saying, I heard her sing once and became an instant fan.
1: 이전에도 정원님 노래하시는 거 들었는데 바로 팬이 됐다라고 해주셨어요.
0: Well, thank you so much, guys, for tuning in. That was absolutely lovely. But we'll have to continue our talk now. Now, this is something I've personally always been quite curious. Could you name one advantage as well as a disadvantage of being a soprano that most people wouldn't quite know about?
1: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사람들은 모르는 소프라노라는 직업의 장단점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2: 장점은? 그래도 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0: One advantage would be you can give consolation and comfort with your voice.
2: 단점은
1: 네.
2: 몸이 악기라는 거. 아.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1: 네.
2: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뭐 피아니스트는 손가락만 안 아프면 될 것 같고
1: 네.
2: 아 물론 그러니까 저희는 몸이 악기여서
1: 그쵸.
2: 대체가 안 돼요.
1: 그러게요. 네. 악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2: 네, 바꿀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1: 그렇네요.
0: Alright, so she's saying because their body and their voice is their weapon and the only instrument they have, if they fall sick, they can't replace that instrument, right? For pianists, it's their fingers that they have to take care of. But for sopranos, they have to take care of their whole body and health as well. Well, moving on, you've stood on countless stages, right? And delivered so many beautiful lyrics to audiences. Is there one line that you would say best represents your life?
1: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에 서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노랫말을 세상에 전해오셨잖아요. 만약 그 수많은 가사 중에서 인간 최정원의 삶과 음악적 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2: 방금 전에 불렀던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부르지 않았지? 라는
0: Wow. So it's from that song that she sang earlier as her second live performance from The Most Beautiful Song or 가장 아름다운 노래. The lyric is The Most Beautiful Song has not been sung yet.
1: 아,
2: 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만났을 때 울었거든요. 이 가사를 듣고 그 당시에 이게 끝이 아닐까 내가 나의 한계가 아닐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상황에 있었었는데 이 가사를 듣고 아 그래 나 아직 부르지 않았지 이러면서 희망을 줬던 저의 그런 곡이어서 이 곡을 가지고 계속 이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 그 희망으로 계속
1: 네. 늘 힘이 되는 노래이자
2: 네,
1: 구절이네요.
0: So when she first came across this song, she became quite emotional because that was the time when she thought, wouldn't this be my limit? Can I improve more, do better moving forward? But when she came across this particular lyric saying the most beautiful song has not been sung yet, it came across as a hopeful message to her. You know what? It's not over for me yet, and I can keep moving forward thanks to this lyric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you've already achieved so much until this point, Jeongwon. Is there a new area you'd like to challenge yourself in, though?
1: 독창회에 음반에 교육까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루시긴 했지만 앞으로 새롭게 더 도전해 보고 싶은 영역이 있을까요?
2: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없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더 깊이 해보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0: Okay. She said there's nothing that she wants to try new, like take on a new challenge, but she just wants to constantly do better at what she's doing, work harder on what she's doing, and I guess stay consistent with what she's been doing throughout her life. Well, imagine you could magically lend your beautiful voice. It's a unique question out of imagination. You could lend your voice to any person in the world for just one day. Who would you give it to?
1: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딱 하루 동안만 어떤 존재에게 빌려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빌려주시겠어요?
2: 목소리를 잃은 사람에게 저는 당연하게 주신 목소리지만 또 누군가는 목소리를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에게 이제 하루라도 마음껏 목소리를 쓰실 수 있게.
0: 네. Okay. Well, Jeongwon said something really warm. She would like to lend her voice to someone who has lost their voice. For her, it's only natural for her to use her voice to sing beautifully. But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are unable to do that, right? And she would like to lend her voice to people who have lost their voice. Finally, could you share your upcoming plans for our crunchers?
1: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제 뭐 공연 일정이나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에 늘 올리고 있으니 네.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 네. 앞으로도 위로와 감동이 되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오늘 너무 즐겁게 잘 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Me too. 저도 너무 즐겁고 너무나도 호강한 시간이었습니다. All right. So Jeongwon said all her promotions, the activities, plans moving forward are uploaded on her Instagram, which I believe is Soprano 최종원, right?
2: Yes.
0: Yes. So you can look up her Instagram for the upcoming events for her. And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with her. This is our last song, 사랑의 꿈, Dream of Love. By 최정원 once again.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정원님? All right. Keep crunching.

그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자 이리 오느라 업고 노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무래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 드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 드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맥청을 다리리리리리리 부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뿍 떠 반간진수로 먹으랴 드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 드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 드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주명사탕 해와 당을 주랴 아멘

0: speak in everyday life, do you think about like the classical vocal technique and your breathing, whatnot? 물론 무대에서 이제 노래하시는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지만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목소리,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음악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실 때도 성악, 뭔가 기술, 발성이나 호흡을 좀 의식하시는 편인가요?
1: 아니요.
0: 아, 그렇군요.
1: 전혀 호흡이나 발성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제 목소리가 말하는 목소리가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0: 정말요? 너무 편하고 듣기가 뭔가 힐링이 되는 목소리?
1: 감사합니다.
0: 의식하고 계시진 않군요. All right. So she is not conscious of the vocal techniques and breathing when she talks in everyday life. And she never thought that her speaking voice was that beautiful. But isn't it so beautiful and therapeutic, everyone? Let us know. All right. Now let's listen to your music and talk more about your life and career. 이제 본격적으로 최정원님의 노래를 들으며 음악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Our first song is one of Korea's best loved songs. It's called First Love, right? 첫 번째는 한국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가곡이죠. 첫사랑 하이라이트 들어볼까요?

0: classical singing is an art where your voice is your only instrument, right? So when did you first fall in love with this? 오직 내 목소리 하나만을 무기로 삼는 성악이라는 예술에 처음 매료되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성악가 최정원의 음악적 첫 시작이 궁금해요.
1: 내 목소리로 무기를 삼아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성악 공부를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0: So when she first thought she's going to make her voice into a weapon and become a singer was when she was in high school, first grade.
1: 어렸을 적부터 노래하는 거 좋아했고 또 주위에서 또 학교에서 노래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좀 시키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 제가 뭔가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주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0: Okay. So when she was young, she really enjoyed singing and because others around her thought she was really good, they would ask her to sing quite often. And it just came to her naturally because she was good at it, because she was praised by people around her. She naturally just came to be a singer. All right. I guess it was only possible because you had that skill. And when others say you're good, then you're really good.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And I guess that's how you came to be. Now, you graduated at the top of your class from music school and continued your studies in the U.S. and completed an advanced performance program as well. So what did you focus on most in order to develop your own sort of unique sound as a soprano?
2: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마치는 탄탄한 코스를 밟으셨습니다. 국내외에서 공부하면서 소프라노 최정원만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깊게 고민했던 지점이 뭔지 궁금해요.
1: 나만의 소리를 만들기보다는 나만의 소리를 만들기보다는 내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게 더 포커스를 가지고
2: 그 소리보다는 내 마음 전달하는 게 우선이었던 거네요.
1: 더 우선으로 더 저는 지금 더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0: Okay. So it wasn't so much that she wanted to create or develop a unique voice of her own. She focused more on how to deliver her heart, like her emotions through music, rather than just honing her technique. All right, well, right before stepping

0: Now, you've also continued performing songs in Korean, including through your art pop album Dream of Love. And compared with Western classical music, what emotional power do Korean art songs uniquely have? Is my next question. 오페라, 아리아나, 외국 가곡도 물론 훌륭하지만 아트팝 가곡집 사랑의 꿈 앨범을 비롯해서 우리말 노래를 무대에서 꾸준히 올리고 계시잖아요. 서양 클래식과 비교했을 때 우리말 가곡만이 가진 이 정서적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한국말? 저희가 부를 때도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전달이 쉽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그게 한국 가곡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0: Okay, so Jeongwon said the most strong or unique charm of Korean art songs is the language itself. Korean is her mother tongue, so it's more comfortable for her to sing it and deliver the message. And the listeners, if they're Koreans, it's easier for them to understand and receive that emotion as well. So that is the biggest charm and strength that these Korean songs have. Well, I imagine it isn't easy to maintain classical vocal technique while delivering Korean lyrics with the full emotion they deserve.
2: 성악 발성을 유지하면서 또 우리말 가사를 완벽한 감정선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1: 당연히 어려운데 또 그 너무 그 발성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면 또 발음이 잘 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냥 이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가사를 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말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0: 테크닉보다는 그 의미 전달에 더 초점을 두시는 거네요. Alright. So, Jeongwon said it's not easy to think about all the vocal technique while singing Korean song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language, whatnot. But if you think too much about the technique, you're unable to sing well. So what she does is she focuses on the lyrics and the content of the music and the emotions and how well to deliver that to the audience. So the focus is a little different for her. Alright. Well, through Korean art songs and art pop, you've also helped make classical singing more accessible for the public, and thank you for that. But as a performer, what is your ultimate artistic goal?
2: 가곡과 아트팝을 통해 성악의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데 일조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 품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뭘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성악가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늘 대답을 했거든요.
0: That is so sweet. So what she said when she was young is she wanted to become a classical singer who is able to move the hearts of people.
1: 그래서 저는 대중들에게 그냥 그리고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쉽게 그리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성악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게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한국 가곡 그리고 아트팝 가곡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0: 이미 너무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Alright, so she said her goal is to really make sure that this classical music is a lot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the public would think that classical music isn't something that's too difficult to listen to. And that's her dream and goal moving forward. But I think she's already doing that well already.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now. One of our avid listeners, Benny has sent in a question, and that is, what is your favorite soprano of all time?
2: 우리 애청자 베니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최애 소프라노는?
1: My favorite soprano is 해경홍.
0: Okay, can you tell me more?
1: I really her voice and her music, and many people said We look alike.
0: Okay.
1: 목소리 말고 닮은 거.
0: Okay. So Benny, that answered your question. It's Hae Kyung Hong, and they look alike. Not the voice, but the face. Okay. Ah, that was nice and simple. Okay. Well, next, let's take a listen to another great song. 정원, Like the Wind That Met with Lotus, one of my favorites too. 다음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입니다. 들어볼까요?

0: Now, compared with the Western opera arias you sang when you were younger, how has your perspective on music and interpretation of lyrics changed over time? 젊은 시절에 부르던 서양 오페라 아리아들과 비교했을 때 세월이 흐르면서 음악을 대하는 뭐 태도나 가사를 해석하고 해석하는 그 소프라노 최종원만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해요.
1: 젊었을 때는 완벽한 소리를 내고 싶다. 좋은 테크닉, 완벽한 소리 그거에 더 치중을 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또 나이가 들면서 겪어온 세월을 통한 또 제가 이해한 것들을 또 더 표현할 수 있어서 네, 이쪽으로 더 치우쳐지지 않았나.
0: Okay, so when Jeongwon was younger, she wanted to sing perfectly. It was all focused on having the best technique as a singer. But as she grew older and with experience, she came to realize that what's more important for her is to deliver the lyrics and the emotions and move the heart of the audience. And that's what she's focusing on a lot more. And she wants to share what she has gone through her lyrics, her songs with the people.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You're currently teaching at Hansae University as well as a guide for your students. What do you find most rewarding and at the same time most challenging as an instructor? 현재 한세 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플레이어의 삶에서 이제는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뭐 보람이나 남다른 고민이 있을까요?
1: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역 성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또 겪어왔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그 친구들의 장점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All right. So she's not only a player, but she's also an instructor now, raising and helping to build the future of her students. And she really finds it meaningful to share her experience and teach them. But at the same time, what's challenging is discovering the strengths of the students, because it's all different for the students as well. Well, what's one attitude toward life you want your students to develop as artists?
2: 제자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아티스트로서 지녀야 할 삶의 태도가 있을까요?
1: 저는 꾸준함.
0: Consistency.
1: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빨리 포기하는 것 같아요.
0: 인내심이 네. 좀 부족한
1: 네,
0: 느낌이죠.
1: 저는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0: thank you so much. Oh my gosh, the voice, the lyrics, they're all just perfect. But I just want to say, I felt healed. 그냥 너무 따뜻하고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1: 네,
0: 노래도 가사도 너무 훌륭하지만 oh, thank you so much. And I'm sure our crunchers felt the same way. Yeah. I'd like to read a few comments for you. SkyBlue27 is saying beautiful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James saying the atmosphere is absolutely magical.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마법 같다. 환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Moving on, Peter Seed67 is saying now that's what I call real talent. 이거야말로 진짜 재능이지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Forestville 오빠 hi is saying wow just lovely. 너무 러블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Oliver is saying respect. That's all I can say. Respect입니다. And moving on, Cloudwalker is saying, I heard her sing once and became an instant fan. 이전에도 정원님 노래하시는 거 들었는데 바로 팬이 됐다라고 해주셨어요. Well, thank you so much, guys, for tuning in. That was absolutely lovely. But we'll have to continue our talk now. Now, this is something I've personally always been quite curious. Could you name one advantage as well as a disadvantage of being a soprano that most people wouldn't quite know about?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사람들은 모르는 소프라노라는 직업의 장단점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1: 장점은? 그래도 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0: One advantage would be you can give consolation and comfort with your voice.
1: 단점은
0: 네.
1: 몸이 악기라는 거. 아.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뭐 피아니스트는 손가락만 안 아프면 될 것 같고
0: 네.
1: 물론 그러니까 저희는 몸이 악기여서
0: 그쵸.
1: 대체가 안 돼요.
0: 그러게요. 네. 악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1: 네, 바꿀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0: 그렇네요. Alright, so she's saying because their body and their voice is their weapon and the only instrument they have, if they fall sick, they can't replace that instrument, right? For pianists, it's their fingers that they have to take care of. But for sopranos, they have to take care of their whole body and health as well. Well, moving on, you've stood on countless stages, right? And delivered so many beautiful lyrics to audiences. Is there one line that you would say best represents your life?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에 서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노랫말을 세상에 전해오셨잖아요. 만약 그 수많은 가사 중에서 인간 최정원의 삶과 음악적 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방금 전에 불렀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부르지 않았지? 라는
0: Wow. So it's from that song that she sang earlier as her second live performance from The Most Beautiful Song or 가장 아름다운 노래. The lyric is The Most Beautiful Song has not been sung yet.
1: 아, 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만났을 때 울었거든요. 이 가사를 듣고 그 당시에 이게 끝이 아닐까 내가 나의 한계가 아닐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상황에 있었었는데 이 가사를 듣고 아 그래 나 아직 부르지 않았지 이러면서 희망을 줬던 저의 그런 곡이어서 이 곡을 가지고 계속 이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 그 희망으로 계속
0: 네. 늘 힘이 되는 노래이자
1: 네,
0: 구절이네요. So when she first came across this song, she became quite emotional because that was the time when she thought, wouldn't this be my limit? Can I improve more, do better moving forward? But when she came across this particular lyric saying the most beautiful song has not been sung yet, it came across as a hopeful message to her. You know what? It's not over for me yet, and I can keep moving forward thanks to this lyric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you've already achieved so much until this point, Jeongwon. Is there a new area you'd like to challenge yourself in, though?
2: 독창회에, 음반에, 교육까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루시긴 했지만 앞으로 새롭게 더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있을까요?
1: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없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더 깊이 하고 싶어요.
0: Okay. She said there's nothing that she wants to try new, like take on a new challenge, but she just wants to constantly do better at what she's doing, work harder on what she's doing, and I guess stay consistent with what she's been doing throughout her life. Well, imagine you could magically lend your beautiful voice. It's a unique question out of imagination. You could lend your voice to any person in the world for just one day. Who would you give it to?
2: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딱 하루 동안만 어떤 존재에게 빌려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빌려주시겠어요?
1: 목소리를 잃은 사람에게 저는 당연하게 주신 목소리지만 또 누군가는 목소리를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에게 이제 하루라도 마음껏 목소리를 쓰실 수 있게.
0: 네. Okay. Well, Jeongwon said something really warm. She would like to lend her voice to someone who has lost their voice. For her, it's only natural for her to use her voice to sing beautifully. But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are unable to do that, right? And she would like to lend her voice to people who have lost their voice. Finally, could you share your upcoming plans for our crunchers?
2: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제 뭐 공연 일정이나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에 늘 올리고 있으니 네.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 네. 앞으로도 위로와 감동이 되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오늘 너무 즐겁게 잘 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Me too. 저도 너무 즐겁고 너무나도 호강한 시간이었습니다. All right. So Jeongwon said all her promotions, the activities, plans moving forward are uploaded on her Instagram, which I believe is Soprano Choi Jeongwon, right?
3: Yes.
0: Yes. So you can look up her Instagram for the upcoming events for her. And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with her. This is our last song, 사랑의 꿈, Dream of Love. By 최정원 once again.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정원님? All right. Keep crunching.